0: mepkilaars gechilani kriti meja jetini kibichiniska hindi national uslirin so lungting ka to shidumbur hindi sama nabdik chuzilinguni tawanamin wato lungting ka to tishikman poklirin banan kutudur nayin sangan hindi sama shenadachi tupton tishisi tundi tishikilanya shudu deshi chini nidung kalikrolok chini chupak taritugu poyjalo nidung janin kene chiksum Rabne Mitolok, Boyda Ujibok, Gudung, Rizipasa Imbur, Lenyanda, Mambilirin, Gudap, Nandolin, Chikotudur, Tesh Uzlima. Padmashiri, Gibji, Tetirin, Buchesi, Benzin Guruk, Payan, Namu, Gurum, Tabjimur, Sanasa.
1: Gonzandosum Garavshires, Bamagaranja, when you jung on Susan of the Dunyas Gadralaman, Lazo, and Jagarbanjambala, Gadinche, Bamajon and Gulandon, Tatanos, be honest. Ogierum Bonche, Lazo, and Omichi, Yaparana, Jesum Sanya, when you own you, Chungus, and Dunze. Savi Lamija Lazo, and it also to be a natural. なので、どんな時点なんでしょう。マルジャパンさんとかって、どんな時点で、そのブランドバーターの時点で、マノバダニンペスニョダムチナムキノノメバ。やんとポツブスイケサラゴバジャオジャンニョンド、ジャジョドトゥケバナチェテセンバラシュ。ただし、またトンク、ロンチレゴ、ニナリトゥセンジャニナ、シチェナ、ダウツ、ペセグルク、パニウンティナディ、シャナ、シグミマナン。 용서시 맹그노닝 모두 미노티 바조치기다 맹그레님 맹그레님 신들이 멜롱치기 돌아서라디 권디가제 넥슨 이치 이집상야야 이자도 이든 모두 미노티 돈다치에 하리 고소 있나 오지식다 레기딕 다비 페인 이바치 강보디 하고소디 레김부 이직돈다치야 역시다 우즈베나 나다 베저고르 녀칸치테 가야라소남 이치식 숨어이는은 이바지 강보디 슈르긴 슈볼 삼로치치 고톤디 통호소 인니나 랑티 돈다가 베자그루 그린도니 랑티 돈다가 지 베자그루 판유 년도인 삼모 미노티 조와 시두크 네 가치에 끼니에 콜와 임불 동월 임불 이니아체 기간 다 미릭티가 삼도고 이니아 전발링냉소 미카슴디노 다 이두와가 사와가 오다 디가 있는 사와 부신 운동점디노 사대 플레이어 미 운동점디노 이노라스가 당선 멜롱 모토고 라신 되게 중부 이다 하 하민 라소바 운동 좀 지노 다 이제 다 녀와 가서 동 있네 지금 녀와 녀 제 있네 녀와 뭐 점범한테 찬열계니 정열계 라소바 이제 제 지금 녀와 니 녀고리 니 쓰냐 역시 지금 그럼 적게 놈 이내 지가 쓰소 이내 지 그랑 랑매 모도 이 놈 이 바지 강 보스노 인기나 동네 샤다 야수건 이봐 동행정의 직다 털이익 돈다 제야야 대신에 배자구르 년도인 배자구르 판유 년도인 오직다 이봐지 냐냐스이다 시야고소니네 그랜고스 그랜스 이직 판유인 직이 도와주루 숨쟁 빠지 강보

지랑 문수 네와니 코와니께 용서 조약시 산직 오방 타보쇼 산에야 물론 움딘이 답이야 샘녀지 움딘이 삼통에 년간으로 있나 오치자 샘게 담바 아니야 담바숨스 지송 역시 자 그래나 움딘이 넘 이다 보나가지 샘게 담바치 움딘 티신이 넘 삼로통노 깨버치시 마직랑 취인의 간지죠 샘시 삼통에야 막 잘라디라이드네 피카 돌마신 갸텐삭 삼동어 얘는 권부신 문신 초된신 대상문호디 야돔 이식자 갸추삭진이 이가 돌말라디조스 가리엔 대상문호디 뱃든든 냠살라디지 운딘디 야익넘 이드바지 가보다 군조북학 취인님 지그랑다 신예고솔로 내갑카쿠 족사야유쿠 조당모도디 임불 다 이제 인디네니에 베나 삼로치 손아 미끌고 있나 이기 반년템디 레이그와이니네 반년템디 머리임 가야로이니나 마당 제르무시스에 나온 놈부 삼바성나 사당라명 상니 삼방안나 사당라명안니 나온 놈 성제시에 나가지 베나 나타나 장수석도 두개야 부리 다 두개 놈부 투바 끌유강디 끌유딘바디 모더디 집에나 클라마시시야 푸약세 다 대식툴 지도바리두 심진 요 속도 나징에 레게야니야 두개 움딘디 나온 다 이 노라티 마당 인디네네 선지 세계 투박 휴지 그이윈 남바디 녀워이나 생계절하려고 생지 리뷰 갖고 썼지 최지 가고 세마다 뒤에 녀면네 간노이나 딱다 이디 이면은 있네 지금 다 관대 미생나다 최진 탐생나다 최년디네나다 그 셰디네나다 판연시가로 머리임 마르수가 있네 자와지 최년 간지 생지다 두수 이 뒤당지 리바지 미저지 개와꾼님 속보 늘랑게 생네 요소 니네 성게 템바 있네야 나온 놈들 디바지 마야 아니 개워지 까만 주버니 오직 주제 디바지하면 개워서 랑기 쓴미 용수 두는 게 나온 놈 심지 있는 게 나온 주타지 상지스 심 이 뒤대에 있는 상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 나온 놈 이 뒤에 있는 게 내 김제시 이치 약고 쓴 생각지 치우드 놈이 있나 치슈퍼 놈이 있나 치 오소 놈이 있나 치나바지 놈이 있나 오직 이치 약간 것은 이치 친나버지기 리우하고 된 지금 다들 기도하소 친나버지기 고배하고 된 다들 기도하소 이리바지치 와세야야 로두니 상지세 나의 명호 넘볼라 내겸배치 근시랑 모노치이때 마대기마 배차자는 가도 보모모니 티임 보모모치 근시랑 내화하니 쳐도 와토냐 개명모노 비 이불이 랑티 지금다 보모모가 가당 와토냐 개명모노 모노티 랑시 개회하고니 딕배하고치 지금 랑담배치랑 지금 크리시온고슴 오대학보다 이지 개의 야유님, 디그, 야오. 다 디그 야오네나, 디그지 샵고슴, 디그지 닦고슴. 이 다육 탑지 쓰야고슴이네, 그러나 권도시한테 내놔라, 초진시한테 내놔라, 오지 삼로지, 립디통, 요나시 판도육 삼로지통, 오지 다디댐비지 디그 야오 바지강고, 샥장이야. 이거 베나 베자구르디다, 사육이나다, 년육이나다, 던육이나다, 시리약도 내내, 삼로지, 규상치, 캐바지 디아약세, 온디니가 공바시야, 온디니. 난고슴 볼게 주유긴 다우즈만 나 생계동진티가 공바시아약세 내사그룹 판연치 다나다 가야가 소이니 쭉 까만링비 대전 내사그룹 판연 두절식 소원이 넘버 이치 승인이 쭉 까만링비 예칸치 다등하다 먼번하우세 한 먹어 이긴 불 신달에 까만링비 예칸치 링번만 예약세 우리 고르는 버치크 다 주바 랭에 찌켓 예 쓰리 넘버 이바치 내꺼다 두 까만인 거 있냐 같이 와야 이긴 뭐 어디 때리시 있지 다다 이따 와다 멤버 나서 여자시 하 고수제 다가야 있냐는 미시불 토조인애들 거기 놈 토조지 즉 숙소로 얘네 우리는 고용 뭐지 숙소 인불 신데 때리시 간지 수로 얘네 두 까만인 거 아니야 같이 어디 때리시 있고 이기다 우자다 외자구로 환영 시대 수송으로 얘네 우리는 고용 뭐지 나 토노지 두 까만인 거 쓰지 그 때라시야시 대시 우츠 다 주유수 대도 까만인 거 쓰 때리시 있고 외자구로 환영치 오지다 오소마 나라치 신예 나오는이나 베자구로 대와 자기니 홍예야 이 신예원이나 베자구로니 도치라마니 대와니니 이담임부 자기니나 지 칼로마나이 이치다 도치라마 이담 칼로는 용소시다 샤체야스 우소마르다 베자구로 판유치 슈류기 있니 이제다 우소마 버키카의 놈 라마 이담 칼로스마 차서로오니 다 다기만 이시초기르기 진능성을 먼저 개침부 불리 슈바 아니 다우츠 최소 망배니 우리 구르름버치시 열 슈간지 수로니나 칼로 이시초기 슈슨부

제다 슈당체 가야스 주소니나 식 만데 낭 만데 성의 만데 예 만데 되자 뭐는 야템디 푸이 푸야세 다이지 잘다 만데 푸야세다 로번제 야 주소니 게 로번 뼈만 주네라 다자 보이게 심제 탐제라 체 디당 치메던 야침부 제바 신도 가든 니네 체와 나르냐 맞었니 다 우리 그룹은 보치 니나 로번 뼈만 주네 예는 모더디 내가 벗각 도와주도 심제 나시 세 우주군의 세 치막 용서 된 대차 모노 개템 난간 님 거든 템 이난 모더디 나가의 말수 시장 미준배의 주가의 말이긴 볼 니장 니기 주가 니고다 보나와 이 다 깨면 이장 태소 내대니 다 다들 된 이나서 취해 나오니 거든 템 나오 이빠지다 니 무비지디 인부 신다리 목숨한테 태소 문제는 스가 모노 오니 모음배 심진 신다리다 모음박 심진이오 마오바님 나 다들가다니까 심진 유가라간 도와주다 마오팀 깨김부 이바시신용 나 다들가다가 와시니다 로나 망신 무게체와이니 샘대샤 모노 섬직 마오팀닝 이직 내게 직답에 신여코소노 샘지직 그 튀마디유 무게인이네 빼다 마니까 심진 나무도 마나니까 심진 나 가당에 위시 리비아나 곱디아나 직고로 거기 유신드세 모노무 지 양면은 Rubinikazi Chuja Yim Chewanikasing Adaji Kari Yimbur, Sing Adansi Singing a Shosha Yeni Yerobuka Monumber, Be Ignora de Deinogo Mibachita, Simjen de Nanik Simjen Mora Ladishon Zugunumber. Samla Chin Retiro Zujuk Mono, Samla Be Mati Kordumber. The Moving in it, the Nanik Simjen Mora Umdinia Shon Zugunumber. Idabu, all Bachik Ziak in it, Dambi Chula Lopportaging. The Damchek, no, Chenyan China, Chida Kimborini, Idanching Chida Bedanker. シャニゴマトロダウンディンティダナハナスノムニョレテチェニョチナスカモノムニョシャタンバチナシジンブタロダイエジタケバルサンアラメギチョラクルテチェドオウェイイジニゲタサンサンアクチェバチジェタベロクテクルダヤクルテビアインブルニエヤカノディニエニウナダタタダベナディズウガノチダノムサンアクチェチナダズガメノムニラチラマナイネラマナバティセジニョサンアクチェヤカニンチニャメヤカネナオイブナ Mereka kerasukan na imbrinya lah. Nelayan ku alam cek na imbrinya lah. Bahdi mulung na imbrinya ya. Tersambung itu je kurde biar. Iji ko canggung imbrinya lah. Syakoh imbrinya lah. Iji mana dah lama ku nang tok bersih kecik dia makanoi ya. Si jauhkan pe kadang pul tok bersih kamu ya. Iji ni yang pernah ngada mending ngada tadi siapa tu ini ne. Si lama sih wang shu pul tok bersih kamu. Kadang pul tok bersih kamu. Oh jauh pul tak? Oh jadi dia sih tak? Tahu tu pas mau bawa rezeki ni. Si sana sih ko kurde mau rezeki ni. Oh si nang ota tadi tu sedong. 我是我我张英不，但等阿达侬说是动作我记得英不，他弟弟孙建他们讲了，内幕传送打人，他一直就是这一类人呢，主要就是孙建刚保险，内那是忙不人，木个忙不人，一直就是这个传承忙，一把是内样的木个传承一直从这底，你下面这个，娱乐龙这得有一马自家人嘛喏，我的阿婆他。 규로롱제 Podcast misi baci gangpo double itu tu donti ni tu tu babon ti babon ti ni mende double itu le bab ni. Di nam cebi tap mangdo sosing ta itu baci ta gangpo cebi ayu tap desa mono de uli guru rumbaci si nang tuan nawa ni sosing. Mangbe gangza nam dulu meba ni. Sindar ta dino mi baci tim ta mangba dino tu tu baci ki mi baci ki itu baci ta dulu mono beri ni. Cungze je dub deba nam jang ni. Ta halim di cik dub samu nene ye barci wang cewa ni. 이제 지금 발치 망봉디 심전 카미참니 다 이치 딱다라 넘어가다 내놓고 지 칸참육 뭐는 라면은 티지 티제 지금 터서 미리 주제 약보 카미에 뭐는 이제 오늘 당내 미망 바치는 인디네 그래도 라디야 약시 지금 라면은 시야를 건지시 지금 용서 칸 칸참스 지금 남자들이야 육지 싸워 유네로 뭐네 이 뭐는 이제 다 이제 뒤시에다 룸단 낭이님 심전 카미참니 참야 약시 말아 아니 재당 쬐바 미상이 이즈니가 최기 야기니 예직 돌마가 이네 사이마상니 어직다 최비니 컨치 신이도니나 제잉이네 다 돌마니 물라소파니 최타베 유바치 사이마상뇨 벤다 니야 무글라소파 이드리 로불 최타바치 디 사이마상니 카이에마 점님 사이에마상니 최바미상 최바 질로니나 다

직바 약간이 냠사 약간 하신게도 멘부 오직 옷이 고슴가 당세 쓰는 거 라네 지지 옷이나 오직 그 신의 고슬로 서치치 우팀보르삼 라치 우팀보르삼에 직근님 이만의 직 쓰는 거 라네 노육예가 탐놈부 오자부 이치다 류류에 딱 집이야 최빈 약간 시 조조 직 이진 이렇게 성악 최 약간 지지 거둔이 고슬로 있네 라마시야 대배템 덤지 제 장년문호 덤지가 셀레문호도 있거든부 온디니 고소 니 이따 이도라 티 라마데 있나 겐든 덤단니 겐든 바배 덤치 짱마 기소 있나다 기로 있나다 비노 덤바치 짱마야 룸 그래간디 대노고다 잡나는 거도 총 약간 어 아직 삼년여 봐봐 약간 간적 약간 온디나시 니도 멤버 대전에 대부 덤신이 덤벤 약간 고든데 있는 대노고 뒤서가 한 먹어 덤불 원에 당내 덤벤이네 물티 말랑 이네 지 덤바 짱마노 지 이 갑체체 미소나 그리고 샘전 속죄야나 그리고 이거 꿈미야나 그리고 소셔 껴들 겸마야나 그리고 지지 계롱 인예야시 계롱 덤바치 켜네 랑이랑 하 먹어서야 음디니 이나시 덤된 얘도 멤버 덤진 덤된 얘도 덤된 얘가 쓰신 얘도 얘는 성기 시작해 도보세 눌버닝 뚫어야야 낭토노 이치 덤진 수진도야야 순간 지제 이치 계롱 덤된 얘도 멤버 바티스 얘도 멤버 대놓고다 덤버 순간 음디나는 덤치 용고만 예야시 근데 샷간라 넘신다래 상이 샷이 두박 진죽지치 너희 진죽지들 누나야 기호 팔바 야이 도다메 예상이 샷이 두박스 낭토노놈 이치 신에 나올라니네 목 진죽 목 잡아바치치 거든 탑도 인디 내내에 기호 팔바 야디래 이 자임불 예 나올 상이지 이치 나올 있나 당오 삼동어 브랜디 써버 있는 미식임 나바 당복 뒤가 배 라야 추야 약수 배 share sele ya mar sam dong ye ne be bu bu sak mar ges la ya chue ya to mo ti se chi ke ba ge nang dong bu de no go di chot ka go ba di zu ya ya rang ken go ro ni ka da pi de ze ga wo zu bu nang bu yi chi rang si chi nam ba da bo de ya ne san bong ye ya da ri ge yu gu chi ge nang bu xin da de den chue ma ya wo ya nan ta mi nang pu ge ren ya bo go yi bu yi mi ne rang chue nam ba da bo de ya ge long nam ba da bo de ya zu go ne na san bong si ye chi yu yu da ki ga yi ri ge ni ya Pin number, pin number. It's that the temperature, Samazukani, Nene, Chiminato, you've been a lot of freedom. The other silly Adam. Chinder is some model, they know what that. Sega, Goso, Gurie, Goso, TBA, Tirgoso, Tatar, Idi, Masato, Bed, CD, Kesset, Cimento, Jota, Chi, Tasaneka, Tekanum, the Cimento, the Mount number, they know Tizuka. It now she dumps the song, Nedo, Yene, it now she dumps the Gelong, meaning him. What minuti, one net on it, dumps the song, dumps the liberty sayers. 지금 배자구로 그런 고크리간체 문제인 거죠. 다 이만 이 담배체 쓰고서는 기호 대전 최가 대변도 최 그 왜 신의 고소를 이치노 문제는 거죠. 다 이 담배체 쓰고서는 그는 범의 첸단 범의 첸단된 바 그 월계 파도 노우 대자 시당 디모 대자 모노 노우 이민의 신의 고소로 나다면 믹스에닝 피해서 가서 있는 덤불 운진 노우는 제 범의 첸단 된바 민의 덤불 Kandok Senta no Mingi Dumbur. Wa Jakwa Umdin Meno. Wane Tane Semke Liu no Chika Debe no. Yungo Pashina Kangpo Soma Anye. Soma Aksi Tata Nge Gondo Shishme Semke Liu Koso Nye. Semke Chi Gachimbo Nane Nye. Semke Gatim Yaya. Gya Tung Chi Bum Jewa Dungbir Deba. Chik Rangsi Kaare Dei Grena Nye Beza Guru So. Oji Grena Yina. Peiyo Na Nyuba Semke Mija Nye. Ta Iji Panyo Chi Chik Be Grangya Langme Mano Nye. Yucho tamche la nemuk chosu makchuk lonye tenge chute ngenpa tamche dokchini rang lumbache neyam muge te nena sopa nena perna nena sa zii niye si muge perna muge chita zizi she nye do nye de nyogo mese hamo goyo ne chita hago yimbo shindare muge zizi she nye do lo nye ta lumba namingyang dek mo soko o si gari koro si loto shina ingyang waya marso yutu bachit ka angpo si muge yimbo 이제 지금 서비스 지금 제가 간다고 이빠시 강보 강제다 나당 시 룸바 내게 템라 소바시 강보 이빠시 무기임 선생님은 다 가는 식다입니다 대노고 레거랑 강보 마야 육대지랑 야소던 불 어빠침 불 지금 유비랑 시에나 간 멤다 산나메야 된다 대노고 지금 강보 멤다 님들라 사시 민터다 약간의 넘버 어치 다 망보 될부 셈지 등 나게 된된 된는 게든 이들 때서 지금 마로든 마라시 추보라스 Lonye Tengen, Tilumboche, Chick Tengen, Mount Protumber, Limurtumber. Old Bach Marsuax, it was a compo, Docte, Yen on the Pesagur Grinoina. Oh, Churchu Biafing, that also shown that Namia Sopte, Lochu Lepadang.

rang loto laso ba itpa chite kangpo ling rari nye yusho la tashi pa yuro nye nombo chichi tashi pa nye ki rari nye nye tse didang chima bardo changsum la nye tse ozo inna tse chima ka inna chik tse chima nye i brecha bardo nye dom brecha chicha bardo nye dom ochi sumka ga rap uwe nye rosum rap rana be goyo mba chipe nang ku uwe peps shay di nye ding che ta ong ta pepo me naa samo ti rang sema umdindi rari nye 타마예진 민람라 나랑 양네 양도 체진 지 타마지예진 다 미르닝 운데 내가 니닝 양양 프레디 녀낭네 살람 림바라 쪽네니 다 이직 마직 사주 람나니로 넘 로돔브 여성제 고방 타불 오바시나 용서 림바 신도 야약세 지 마야블링도 지금 포메다도 수바 태선메도 니 지 주다전 여보 상도 벌기로 우니 고르는 거 체크 신감체 리즘 포모크 포모낭 브레체직 덱스 이제 수익 레지니 이제 최선 모노쇼 예나네 최선 약모니 당반은 세마 독버스가 약모니 최선 매도니나 세마 독버 약모니 갸리 대바 마찬가지 플랑티리 이제 갸티디 마차고 이니 지 미잔문나시 셈신 이나 이도오니 이도오니 예데메 미용도 생각 당시 이도오니 미랑 수시 이니 지 덥제 삼에 참 비건 지 배 배메 흔듭기는 랑신 배 수이 이니 지 그 리프츠간 티니 지 용도서 유노롱제 이니 비건 레지 예님이 다 이제 동우님 틀어서봐 동자님 틀 돈어 있나 현능 슬기는지 진압된 니버 메버 토고 메버 주보니 지 현능은 수세인이에 베 슬기는 때유니 지 진압된 니버 들참으로 템 토고 메버 르리 예능니 지 몸당 제와 속 대바 재난이 몸님 이제 제와 그래노 있나 감수 무언도 뒤니 스스 슬기는 니 아 감수 명서 하 제 미수 명서 베 무언도 뒤대요 르리 예스 하지 전노고니 하지 요소베 지기 왕도 지랑 와체지 그 구르데 요르리 친내 남시 강라야 토범에 버 줍지니 지금 시와 개바 왕 잡복 레 시안이 토범에 버 줍데디 심젠 탐제라 지산베 저든 빠도 메바 제니 버 규로 즉 심젠 도버리도 심젠 용사시 랑지 사모디지 저든 약대요 심젠 나시 지고도 고소디 돌시 라로 약대요 즉 저든 약대요 레지 니 오에나네 다 제와 숨만 둘라서 빠인 이놈 다배 동규 동규 마크렌 장원이나 예 약도 있나 인디니 그래노 있나 뉴숨 상계 남나 저와 매직 지 뉴숨 상계 나는 이게 저 소세 미노 랑케 이네 지 랑담 매체나 너인이 나랑 예르 매체 벌 하선 디게 탐제 깐년 숨되니 지 년년에 소세 모노쇼니 하선 디게 용서 이나스 지녀거든 년디 이 배자고로 인디 그런 건지 지녀거든 년디 지조의 레드니 시 우디아 우디니 시니 까나오디 강포 이기 년디니 랍디라 젤리드니 다 미세디가 배 젤리드데요 레리니 다 드니니 드니체 랍니네 이게 작다뇨 작다 치즈르기네 랑베 우츠 랑 루츠 와튼 마그이 고 모소 저말에서 시리 내육 모노야 젤리가 따대약세 젤리니네 냐도고도 니도 냐 다데네 다 상랑게 되메 베이 모노야야세 젤리가야야 샤케 상도 버기르고가 페 대유 레리니 작다치 다 브린체 제레기나 시불치다 바르독 니체 베네 시케와 시로라서 바트강 보 모시 엑시 직상게티니 타마체 제레기나 타마양 바르도 나이 셸토니 바르도첸 나나게 있다 약말 게브라 약세 나나니 프레데 약세 나와 장소도 된 나이블링도 게네 열베 상도파기 로가 나나스 카메 열 크리코디니 도든 빠도 메바 주머 주로니 오지시케 약세 주니 벌식 다 도든 드샤모노 약다 유레리니 와이나니 제소소 로번 쳔볼라 아니 에다고 야 주숨부 데이터베 편년은 니바 빠도 메바 개친 벗은 바 가진 체라 니다 야 칸루지 소이게세 우고라 직데 샤모노 편년 템 우디 노우 직 야마 까나오 직 가진 체 예 직 야 주숨부 마오 심쟁이 남기 던도 그룹뱀이 주절기 편년 니바 빠도 메나양 니 나다데 그나 랍치가 절리 주김부르니 디 다도서 정도메 이치 가야라서 있는 다데 시 우츠 돔라 시 마가임부 Tumbe kali jilu tik naa yimbur. Ta bodka tuzing lai res. Ta jangwe jinrub na yungzo mar gyagara mar peo. Ta idbreche chik mar kamsho chika yimbur. Tumbe shib maga yimbur da ta. Ta idbreche mem di nao yini. Id mem chik chi ta beza guru rang bina misi ti ka beza guru rang krenzu. Yungzo jakpa ta blang di jik bina she lopan sharzi nime. Sharzi ya ta nago nga yina she ti tong yimbur nye. kien tong yin ba chik yin na sang no pa rika shio o nye oya chik bina lungten no da di bina shi re oya diak pa chik kien nang yong so chi somi nye mimi aba chik yi ta somi nye ya ta nye nukur nye o sa gen mong yi ki yago shio o nye

대신 세니스딩 걸면 괜히 지내지 이름 꼬메들 안에 사나사 대신 없이 지치 현재 이다바시 워스업 트라제주야 투대나무 사무카시 사나사 대신 없이 지든 걸면 괜히 지치 쯔문든도 세주 주지든 걸면 괜히 이름이지 아가시원이 들리게 예수수 사마제 산디야 대신 없이 두구치 뉴스 9 지도군 걸면 지내지 나도둑 이름만 주지 너버는 힘이 Deshnip Tsidugunin Karmichi Hoche, Lungtinka, Tawang, Deshik, Lirin Banan Tsetsa Tuyimbur.

산이나다 노골 지론이든 캘릭으로 진리주박 더익지 리즈빈부가 롱진가 따왕 레림니 지적으로 시도서 나서 노골 공세시 옥지제 티닝 갈무케니 징리지 롱진가 따왕 레림바낭 고적인불 노골 공세시 옥지제 티닝 갈무케니 집리치 원대마드름 노골 공세시 옥지제 니치 아가시바는 델리게리 레야슈수 나나 인지게 세유닝 슉 힌디게 세유 지네닝 그럼 지네시 세나사 노벌 공수 조세네닝 그럼 그리지치 리림 바나나 지숨치 리림 브르디식 성기 메리밧 노벌 공수 조세 숨닝 그럼 그리지치 리림 나리 성기 노벌 공수 조세 숨닝 그럼 그리지 숨제 세나사 리림 짓 만지리 노벌 공수 조세 숨닝 그럼 그리지치 세나사 이제 힌디필름 극성 가지 섬에도 인불 주제비는 걸면 걸리지지 리림 락랑 마법세링이지 넘는것도 남달리림 직구도 인불 이제 빠드마시리 겹지 대세진 부치시 벤젤그룹 파연 고림이 비치 대선의 지금을 무티여 섬에도 인불 마법세링이 걸면 걸리지지 넘는것도 기용에서 지 텐션바나 문부가 시주선나사 노롭질리는 그럼 글리질리치 라몬롭상트링 시 크리스토노 시든 사미도 인불 노롭질그루치 리림 기산와니 사나사 노롭질그루는 그럼 글리지치 리림세라 질그루는 그럼 그니 지니스치 리림자로카 노롭질그루는 그럼 그니 블리치 시든 리림 노롭스니스 아가시포네 델리게 리에슈수 힌디케스 유 지니싱감 링치 인지게스 유 노롭스니싱감 치치 리림 사서 아와스나사 노롭스 지치 단지 이다바시 왓스앱 프로젝트 유에 투데나무 섬카시 섬도 임불 노롭스 지딘감 그닐링치 섬마체선디아 시두부치 뉴스 9 시두부니감 지린치 나드노드 리림의 주진노 보는 힌디케스 섬도 임불 Nonam se dugunin karm chivroche lungchin ka tawang nawok lirim ba na chesan tu yimbul. Lengen se dada lirim sera ka na sera na gadisa nangunin shuji deshini nawok lungchin ka tawang lirim ni chuzogul dodi ka shuzo sa nangambul. Lengen ut yabkwa deshik lirim sera ji tuidul aga shuwane tawang lengen zama nubduk chuzi kronin karm chimwani tangok shubu lirim hindi ka jaro ka.